0: 사요 화주는 소누 FM
1: 소누 FM 101.2 메가헤르츠 우주한 더비쉐코 라기 한국어비안
2: 장치 소리 FM 스튜디오 타임
3: I'm Jake Kusatma, New Star Digital Color Lab, Tata Dwaramai Offset Press, Solu Tutu Nagarpalika Park, Solu Kumbu.